0: 在继续教给他一些比赛的诀窍。
1: 什么路都不过，全都不过，
2: 全都过。
1: 一个都不过，后面他后面说话，他说的我吃了就心在上面吧，很大声。他这个出来这些都是啥？找那个蔬菜啊，咱们那个强的蔬菜。
2: 嗯呢，我这里都来噻。
3: 哪来的？
4: 还给你上萝卜，没用的。
3: 你给你们弄过来。我这边呢，啥？너무 세야 들었어요. 대전이 뭐야? 무슨 일 뭐였지? 오늘단 도수 볼까?
5: 네.
3: 며느리랑 타투스가 도수고.
5: 예.
3: 믿을지?
5: 믿어.
3: 옛날에 하루가 마스 볼까?
5: 예.
4: 통해가 도다 내기자. 며느리랑 나 살로 올라가서 차고 왔다.